0: 사장님은 스케줄을
1: 소개해주세요.
2: 사장님은 스케줄을 소개해주세요. 사장님은 스케줄을
3: 소개해주세요. 사장님은 스케줄을 소개해주세요.
2: 그렇죠.